0: 아이고.
1: 니가 그래? 어서 돼.
0: 정말 그리 다시 고프라 마스크 벗어 거리 애들이 불편하고 비싸니?
1: 네. 니 미친다. 어떻게 해? 어디냐? 어디서 먹지? 말고 살자.